Let me think about it. 도대체 뭘 얻고 자 왜 인종의 노래 만들었을까? 유하 고품이 유진 언제 해마 키면 저 반대 길로 역행해 모자 눌렀어 신발 구겨.